0: 왜 오빠들 가우래?
1: 이라이엔 이츠리코 가라. 비타르테안 고스타투 구레 아리 무시칼라레키.
0: 나를 수이다 차이오 바테기.
1: 하리 구레 기나레마네타. 아라이오 푼투 에우스.